0: esta semana en Match 93.9.
1: Más pop.
0: Conéctate.
2: Match. 청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. 랜덤 게임.